0: 아, 어사? 어른이니다 뭐?
1: 오장고. 옥득한 길가 형 내 봉세는 기타.
0: 혹시 브로하게 아포는 이모 두다한 거 뭐이나 보아대니?
1: 왜라 이게 뭐 그 이모도? 시야는?
0: 비다노. 운상 이게 된 시야. 군 마직만 이게 보아티 바스타 마지카. 그런 바란 아코 디나 오디나 마직 이게 내 이모. 두나나 세가 호마 라바오 파스 마지.